0: coming.
1: 할지 마요.
2: Hey no. Stick finger.
1: 루파.
2: Gay sex.
3: 자 루파. 자 루파. 루파.
2: Gay sex. Gay sex.
1: 우리 게임.
2: Ass.
1: Absolute 마요.
3: 자 루파.